0: 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啥？干 这什么玩意儿？你说这是？
1: 有哥，
0: 哎呀，气死我了！把我当老妈子了！
1: 消消气，消消气啊！
0: 气死我了！什么玩意儿？你说的？
1: 消消气儿。

0: 누구보다
1: 그래 누구보다 그래
0: 누구보다
1: 누구보다 누구보다
0: 그래
1: 하나님의 원한
2: 说你大部队在哪
1: 退
2: 说你们大部队在哪
3: 不知道
2: 你说说了我可以放了你们
4: お前らよくやった
2: 残念だ降臨式その場所は
4: 機械あるよ

0: 내내세요. 시인전 내부 조사시로 아시모노 전부 대포시로.
1: 하이.
2: 저리. 자. 예. 준비됐고.
3: 출城, 走亲戚.
2: 这里面是什么东西? 嗨，放心，
3: 走。